0: Hora del sistema. 11:34. Temperatura en la superficie. 20 grados.
1: Yeah, 네 앞에 내려와. Yeah. 기꺼이 받을 crown. Now we're back and touching down. Yeah. It's the king of the... Yeah.